0: 아 추가 계산은 아다 하데 딱리브
1: 야
0: 하데 오퍼레이션 지 조스요 야 가 추가 키드니 페일 송제 키드니 리플레이스먼트 조니요 야 가 추가 계산은 난코아 스톱 시 카싱 메트 야 치미문이 나저차라 COPD 페이션 아스타마 페이션 크로닉 렁 디지즈 리버 디지즈 하트 디지즈 페이션 물라 프리스크라이브 좌통이야 야 간존 문이 나가 밍울라 계산은 아다 로 쭉주상 마치 딩울랑 땅나디스노 프리그넨 우먼 물라 프리스크라이브 좌가 몽고통이야 프리그넨 문을 땅도 플루 백신 뭐야 송스바장 디 백신 뭐 애니벌리 땅아 나 통자제 나진랑 베스트 봉아티 카르길라 차룩주 니사메나 나타 오거스트 타이미가 땅나 틱창아야 디 백신 뭐 오거스트 15 오거스트 상 한데 땅나 자제나 나타 이 참바오 계제나 나타 오거스트 주 탈세 세프템버나 피 차룩야 양치지 계제나 나타 군왁스 베카데 페브리 March, April, Katanja, Yonduk, seasonal. To the vaccine, Motangal, the Monomak, Kuspangium, or the vaccine, Yosetangang, Lagbak Eron, Nata, Stone Chigna, Pere Junja, Yon, or the vaccine, Yosetangang, Dino, Yamene, Hospital, and supplying New Jilets, Dona, medical staff, and the vaccine, Motangin. Jazena, medical staff, and four friend, Champion, and patient, Quaker Chabion. So the Kuan Tangin, Taki, medical staff, and Chipa, the respect ransom, Nispa, Kuan Champion. Kong leave Ninjano, so medical in a shortage Chachano. Songs Pazan staff Mulang, vaccine Ninjin, Jessing has a hard but the Gangaras vaccine Nenedia. Songs Pazan Zukshin took the vaccine Mohala Yotzin took Jixten Gangmena Tan Yotzin took accessible Shat Kargila Hospital at Dupinga Tonga. Private Munang Yoto, Odi Vexlin Mo Tangal Demono.
1: Kasasar ngati tuspos ngata time chike among mitaminduk akhir pika ngas yarande ju dare di time pika di ngati di filiu time pika ngati parents unla yaris gazuk hawik project
0: this kasana male mal demar yaza dene nge ches pe mimang sunla ngata I champe time ka jix kosha menzuk du amuman champek zokshing zuk jang ko jikshek menzuk Snaja Zaki Champena Chu Chirixbo liquidity Yala Tanchas, Paracetamol Tanchas, Chinte Chana Doctor Regal Tanchas, Champa Chasana Samin Tup Chimimunigana Tuzak Tarian Jacjas, Nyena Cheringula Mastak Chukjas, Barbar Lakpa Tuchas, Dona Kesena Tumun Skula Champe Timeka Matangar Gala Chachansuk, Mefilina Zeg Makernang Demo Chachansuk, Dam Chana Hishnema Problem Chana, Bibilema Matuna. Susti chana, chatpo marik chorna, chokchik doctor na consul chona, demo chachana.
1: Kasa sir, bakshi sir, yarang ayang fere chichigu yu tsari muzaret, yarang akashwani kargili studios kete, dis orgoshat pidi ngati di topic unika yarang hagu tang mifilayong mifilayarang uyu tsari mu bakshi.
0: Ya namo juhuli.
1: Dari sakpe gantes, tisoi garna venuot pin, child specialist Dr. Stanzini kana. Dia tisoi ngembo dirir deluxi program putamathon, ardiyamayo diantang ardemo sereduktuk, inshallah, nanmed lusna yung medpi program piang yantang na yang tugit, demanpo ngachang saka izin chazdebos, yajyu khodanar sakhmani, fagriang.